0: 그래서 우리 네, 우리 신경을 내는 사인인데 잘 봐야 돼. 이게 지금 어딘 거죠?
1: Evans 178, dispatch service.
2: 178, dispatch.
1: Chilton.